0: 와진 별 내우주의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
1: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를 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